0: 德基央宗法官参加工作已经17年了，这样的案子他处理过近700例。
1: 남산 사장 카트에 마셔야지. 기니니 파도 구급 지대. 첨부 없이는 염두에. 봐봐. 두미야 아주 그래서 어떻게

0: 제제 참도 지하기다 단대 이제 몇 년도 하지만에 가려서 소주기 다 파주 뉴야 캘리라 그주 지하기다 민남 규신다 그 포가 가는 야 파주 봐.
1: 作为 기층 법관, 调解, 庭审, 是 德基 양종의 일상. 人口稀疏、地域辽阔的拉孜县，能够在县法院当庭审理的案件仅是少数。更多时候，德基央宗需要走进乡野上门调解。